0: 광고 듣는 수리다운 하라시다.
1: You listen the best radio in town.
2: Optop, optop, optop, optop, optop.